0: 아리랑 토크쇼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무인,
1: 박영선 인사드립니다.
0: 네, 오늘의 주제는 AI의 어두운 면인데 우리 프로그램을 아껴주시는 애청자께서 제안해 주셨죠?
1: 네,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의 시대인 만큼 한 번쯤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특별히 권유해 주셨어요.
0: 네, 그럼 시작해 볼까요?
1: 네,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건 역시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인데요. AI로 특정인의 얼굴을 정교하게 합성하는 기술이에요.
0: 맞아요.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얼굴까지 음란물에 무단 합성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해서 정말 큰일이라고 해요.
1: 아, 예.
0: 네,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목소리를 똑같이 복제해서 돈을 요구하는 목소리 사기, 보이스피싱이죠. 그것도 날로 극성이잖아요.
1: 그건 제가 정말 너무 잘 알죠. 몇 년 전에 저희 이모도 바로 그 수법으로 사기를 당하실 뻔했었잖아요.
0: 아, 그러셨죠.
1: 네.
0: 다음으로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건 바로 가짜 뉴스와 연언 조작입니다.
1: 그렇죠. 날이 갈수록 AI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지어내다 보니 선거철이나 민감한 시기에 사람들을 선동하고 갈등을 부추기기가 너무 쉬워진 거죠.
0: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어떤 정보를 보더라도 이게 진짜 맞나 하고 출처를 여러 번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해요.
1: 그거 좋네요.
0: 네. 자, 여기서 첫 곡 듣겠습니다.
1: 네.
0: 이태원이 부릅니다. 솔개.
1: 들어보시죠.

0: 다음 문제는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창작 영역부터 전문직까지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고용에 대한 불안입니다.
1: 아, 그렇군요.
0: 네.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저작권 침해입니다. AI가 창작물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긁어쓰고 있기 때문이죠.
1: 기존엔 사람들이 남의 작품을 조금만 본따도 처벌받았는데 AI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말이 안 되죠.
0: 그러게 뭐. 하루속히 그에 맞는 조치가 마련돼야 할 텐데요.
1: 그렇죠.
0: 네, 이제 우리가 사는 뉴질랜드에서 실제로 일어난 AI 피해 사례들을 살펴볼까요?
1: 네. 뉴스 매체 비즈니스 데스크에 따르면 최근 법정 위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.
0: 아, 법정에서까지 AI 문제가 터진 건가요?
1: 그렇다니까요. 2025년 3월 고용법원 심리 중 한 원고가 AI가 지어낸 가짜 판례를 진짜처럼 제출했다가 적발당했다는 거고요.
0: 그렇군요. 법원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니 정말 대담하네요.
1: 네.
0: 그리고 참 금융사기 피해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.
1: 있었죠. 뉴질랜드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타라나키 지역의 한 여성이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특정 투자를 지지하는 딥페이크 영상에 속아 22만 4천 달러를 사기당했다고 합니다.
0: 아이고, 그 정도면 큰 돈인데 정말 안타깝네요.
1: 그러게 말이에요.
0: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AI 피해 사례가 일어난다면서요?
1: 네. 중등교사협회에 따르면 AI로 교사와 학생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한다고 합니다.
0: 아이고, 청소년들에게까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고 있다니 하루빨리 강력한 규제가 마련되어야겠어요.
1: 그렇죠.
0: 네, 여기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.
1: 네.
0: 도시의 그림자가 부릅니다. 이 어둠의 이슬픔.
1: 네,

0: 피해는 종류도 다양하고 그 규모 또한 결코 만만치 않겠죠.
1: 그럼요. 실제로 2024년 홍콩의 한 대기업은 CFO를 사칭한 딥페이크 화상 회의에서가 무려 340억 원을 사기당하는 초유의 사건을 겪었습니다.
0: 네.
1: 더욱 안타까운 것은 기술의 부작용이 금전적 손실을 넘어 소중한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.
0: 네. 벨기에의 한 남성이 AI 챗봇과 대화하던 중 자살을 부추기는 답변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 사례가 그런 거죠.
1: 그렇죠. 또한 사회적 신뢰를 지켜야 할 전문가 집단마저 AI 오용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잖아요.
0: 그러게요. 미국 법원의 변호사들이 챗GPT가 지어낸 가짜 판례를 검증 없이 제출했다가 벌금을 물고서 명성의 치명타를 입은 사건이 그렇습니다.
1: 아유, 저런. 과거 뉴질랜드에서 일반 원고가 가짜 판례를 낸 적은 있지만 전문가들까지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죠.
0: 네.
1: 여기에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자동차 분야의 AI 자율주행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죠.
0: 네. 2018년 우버 자율주행차의 보행자 사망 사고나 최근 테슬라가 정지된 구급차를 들이받은 사고가 이를 증명합니다. 이는 카메라나 센서가 물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생기는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예입니다.

0: 합니다.
1: 네. 그런데 김우희 씨, 혹시 AI가 설교나 예배까지 담당한다는 뉴스 보셨어요?
0: 아이고, 못 봤는데요.
1: 2023년 독일에서 챗GPT가 대본을 쓰고 아바타가 진행한 개신교 예배가 열려서 화제였어요.
0: 아이고, 그래요? 신도들의 반응은 어땠대요?
1: 신기해하긴 했지만 영적 교감이나 인간미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공허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.
0: 그나마 참 다행이네요.
1: 맞아요.
0: 네, 여기서 세 번째 곡 듣겠습니다.
1: 네.
0: 한국항공대학 그룹사운드 활주로의 리드보컬인 배철수가 부릅니다. 이 빠진 동그라미.
1: 네, 들으시죠.

0: 이번에는 AI가 탑재된 인간형 로봇과 개 로봇에 대해서 생각해볼 차례죠.
1: 네. 인간형 로봇과 개 로봇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크지만 부작용이나 치르는 대가 또한 적지 않다고 합니다.
0: 인간형 로봇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해서 고용 불안을 유발하고 오작동시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고 개 로봇은 또 군사적 무기화나 사회 사생활 침해 논란이 가장 뜨겁더군요.
1: 그러게요. 무기를 장착한 살상용으로 악용되거나 정밀 카메라로 시민들을 무단 감시할 수도 있어서 그 위험도가 아주 심각하대요.
0: 그렇군요. 한편 일반인들을 위해서 개발되는 최첨단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면 가격이 엄청 비싼 반면에 가사노동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.
1: 소니의 아이보 같은 로봇캣들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주는 동시에 우리에게 무거운 숙제를 안겨다 주었습니다.
0: 숙제요? 어떤 거죠?
1: 장기적으로 볼 때 로봇에게만 의지하다가 진짜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도망치게 만든다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.
0: 아, 그러니까 편리함과 정서적 위안 뒤에 생각보다 무서운 부작용들이 숨어 있었네요.
1: 그렇죠. 그렇다고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AI를 무조건 사용하지 말자 라고 할 수는 없고, 그죠?
0: 그렇죠.
1: 그러니까 A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

0: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볼까요?
1: 그거 좋지요.
0: 첫 번째는 AI의 답이 언제나 맞는 건 아니다라는 걸 명심하고 의심적일 땐 사실을 기반으로 답해달라는 말을 꼭 첨부하는 거예요.
1: 그거 좋은 팁이네요.
0: 네.
1: 저기서 마지막 곡 듣고 계속 알아보도록 하죠.